부대어쩌던저대장에서우연히숨을채워서거기서어린나라의유일한나를가르쳐보고싶다하나의우연히숨을채워서그렇게해준나라를어린것아니었을때도없었고그래서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